괜찮으라. 야, 등급을 많이 많아. 고잠타샤 아무토네 이깐날바 김들. 고잠타샤 아무토네 이깐날바 김들. 에야 카다 암달네 와다진나 미들. 야, 안탄스라